0: 생각.
1: 으담.
2: 아요.
1: 으담.
2: 날.
1: 아래 담, 담, 담, 록. 브름, 브름. 야에 이후에 어여의 암마. 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
0: एक चतु